지금 며칠 전에 그 마침 이 주제로 상담 코칭 비슷한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주 좀 명확하게 장래에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 주셨긴 한데 원래도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게 더 굳어진 거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라는 저의 미래에 대한 좀 짧은 단상을 얘기해 봅니다.

0: 나의
1: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미래는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지만
3: 2주 이상 며칠 전에 나비는 마침 주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2: 저는 아주
4: 변경변수는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3: 하지만 미래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제 자기는 바보다 라고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5: 그분이 생각을 끄집어내 주셨긴 한데 점점 더 원래는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게 더 굳어진 거죠.
3: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5: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
3: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5: 저의 미래에 대한
3: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6: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미래의 목소리
7: Ich habe Angst davor, dass die Erde zu heiß wird und dass alle Leute werden sterben und die Tiere auch und dass das Wasser wird austrocknen. Ich habe Angst davor, dass die Erde zu heiß wird und dass alle Leute werden sterben und die Tiere auch und dass das Wasser wird austrocknen. Ich habe Angst davor,
8: I fear global warming. I wonder if the surrounding I grew up in will still exist in the future. I fear global warming. I wonder if the surrounding I grew up in
9: will still exist in the future.
8: In the future.
9: I fear global warming.
8: I wonder if the surrounding I grew up in will still exist in the future.
10: I wonder if this surrounding I grew up in will still exist in the future.
11: 'Amanhã vai ser outro dia.'

0: glaube, dass die Zukunft das bringt, was wir uns wünschen. Jetzt also richtig passiert.
1: 저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 미래는 하지만
2: 신고를 받든지 벨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
3: 뱀,
4: I think reading more books will help us to build better futures.
3: Ma di quello che vorrei. Perché
5: una storia diversa, sì.